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서 일부러 들어보려나 그런 걸 쓰려고 그런 생각이 얘는 모든 따라 일부러 쓰려는 소리인지 모두 바라에서가 소리들을 잃는 소리들을 잃는 I'm going to go to the hospital. I'm going to go to the hospital.